홍색 선율이 변당해 밤하늘에 울려 퍼지게 하면서 여러 민족 군중들이 한 마음으로 당을 향하고 단결 분진하는 앙양된 풍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여름밤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찬란한 조명 속에서 훈춘세계 광장의 인기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군중들이 즐겨 듣는 문예 공연이 번갈아 상연되고 각자 특색 있는 문예 종목이 홍색 문화, 민족 단결 문화와 기층 군중 문화를 깊이 있게 융합시키면서 친민, 혜민, 낙민의 광장 공연을 단체로 당 건설로 마음을 이어주고 여러 민족이 함께 즐기는 문화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백성들은 자신의 무대에서 공연하고 홍색 온정은 민심을 따뜻하게 합니다. 공연에 참가한 군중들은 자발적으로 연습하고 열연하면서 소박한 공연으로 당과 조국에 대한 사랑, 고향에 대한 깊은 정을 토로해 수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발길을 멈추고 관람하면서 여러 문화의 향연을 공유하도록 했습니다. 요에 따르면 이번 훈춘시 홍색 7월 당의 은혜구가 군중 별빛 대무대 활동은 7월 한달 내내 진행되며 매주 금요일, 토요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세기 광장 군중 대무대의 정시 공연을 시작해 평범한 시민들에게 고품질 몰입식의 문화 향연을 지속적으로 선사하게 됩니다. 본 방송국 소식입니다. 7월 5일 2026년 연변주 현시 축구 리그 첫 경기가 훈춘팀과 안도팀 사이에서 전개됐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넘치는 녹색 잔디 경기장에서의 대결은 훈춘 특색의 응원단 공연, 문예 공연과 어우러져 현장 관중들에게 시각적 충격과 경기의 열정을 일체로 한 문화체육 향연을 선사했습니다. 경기장 현장은 자리가 꽉찬새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개막 신호음이 울리자 양팀 선수들은 사기를 올리며 전력을 다해 경쟁을 벌였습니다. 매번 공격과 수비의 조난, 돌파와 격돌은 속도와 힘이 넘쳐 운동 경기에 뜨거운 투쟁 정신을 전시했습니다. 멋진 장면이 끊이질 않았고 관중 속에서는 박수와 함성, 환호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경기장 밖에서는 두 지역 응원단이 함께 어울려 서로 응원하면서 현장 분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훈춘 변경 도시의 특색을 충분히 전시하고자 훈춘시에서는 자체 응원단 진행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그중 킹크랩 응원단은 훈춘의 킹크랩 도시라는 도시 브랜드에 맞춰 재미있고 독특한 분장으로 변경 특산물을 생생하게 표현해 인상 깊고 눈에 띄었으며 명태 응원단 단원들은 아름다운 조선족 전통 민속 복장을 입고 연변 조선족 민속의 운치를 탁월하게 보였습니다. 특색 응원단의 응원 외에도 경기 주최 측에서는 다채로운 전용 문예 공연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개막식에서는 독특한 민속 문예 들목들이 화려하게 펼쳐져 역동적인 리듬과 아름다운 춤으로 현장 열기를 불태웠고 중간 휴식 시간에는 민속 가무와 활기찬 공연이 번갈아 무대에 올라 관중들이 경기를 보면서 훈춘의 농후한 민족 문화적 내포와 독특한 변경 도시의 매력을 깊이 감수할 수 있게 했습니다. 본 방송국 소식입니다. 7월 5일 2026 연변주 현시 축구 리그가 훈춘에서 정식으로 개막됐습니다. 특색이 선명한 상업무역 문화 활동이 동시에 시작돼 체육 플랫폼, 문화 공연, 상업무역 동력 부여, 융합 발전에 새로운 화폭을 그려냈습니다. 경기장 밖에는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표준적으로 만든 전시대가 질서정연하게 배치돼 조선족 전통 수공업, 민속 문화 창조, 특색 있는 무형문화 유산 전시품과 연변 음식을 집중적으로 선보였습니다. 관중들은 경기를 응원하는 틈틈이 각 전시대를 오가며 농후한 정감 속에서 훈춘의 독특한 문화적 매력을 감수했습니다. 경기 중간 휴식 시간에 마련된 추첨 활동이 다시 현장 분위기를 달궜습니다. 당첨된 관중은 살아있는 킹크랩 한 마리를 현장에서 받을 수 있었는데, 이 변경 도시 특유의 특별 상품은 경기와 관중 사이의 거리를 좁혔을 뿐만 아니라 킹크랩의 도시라는 도시 브랜드가 록지 경기장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도록 했습니다. 활동이 규범적이고 질서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훈춘시에서는 상가 자질을 엄격히 심수하고 우수하고 규정에 부합되는 상가만 선별해 입주 경영하도록 함으로써 안전하고 편

편안한 소비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또한 경기와 함께 전용 소비 할인 쿠폰도 함께 출범해 경기로 소비를 유입하고 다양한 혜택으로 동력을 부여하며 문화체육 소비 시장을 활성화함으로써 진정으로 체육이 인기를 모으고 문화가 도시의 품격을 높이며 상업이 활력을 증강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풀한 포기, 나무 한 그루 모두가 아름다운 풍경을 이루고 아름다운 향초는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집니다. 연휴일마다 단거리 향촌 관광과 교회 나들이가 수많은 시민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는데 사람들은 향촌 특유의 정취를 느끼며 푸른 산 맑은 물, 아름다운 전원 속에서 행복한 시간을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훈촌시 마천자향 오일촌에 위치한 이루와 야외 꼬치 구이점에 들어서니 어른들이 텐트 안에 둘러앉아 구이를 즐기며 맥주를 마시고 아이들이 곁에서 뛰어놀며 자연 속에서 여유롭고 편안한 휴식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다문양 신화촌에 위치한 화정 캠핑장도 마찬가지로 활기가 넘칩니다. 바람이 선선하고 햇살 따뜻한 날 가족과 친구들을 초청해 도시의 소음을 떠나 마음을 편안히 하고 자연과 직접 어울리며 최고의 분위기를 만끽합니다. 현재 모두들 앞다퉈 야외 잔디밭, 산골 계곡가로 찾아가 자연과 어울리는 아름다운 시간을 즐깁니다. 캠핑 열기는 식지 않고 계속 다채롭게 발전하며 농업, 문화, 관광 산업과 심층적으로 융합되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들에게 더 풍부한 체험을 선사할 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적막했던 향촌마을 곳곳에 생기와 활기가 넘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영,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2026길림은행연변주현시축구리그가개막됐습니다珲春시홍색7월당의은혜구가군중별빛대무대활동이지속적으로뜨거워지고있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7월5일2026길림은행연변주현시축구리그개막전이珲春시에서열렸습니다이날珲春시경기장은뜨거운열기로가득했습니다오후2시많은기대속에서개막식이정식으로시작됐습니다현장에서는珲春시각가도대표바레고진공연단이다채로운공연을선보였습니다출연진들은힘차고열정적인무대를통해연변인민들의단결분진하고태평성대를함께경축하는웅장한기상을보여주었으며관중들의뜨거운박수갈채를받으며경기장분위기를한층고조시켰습니다력동적인입장음악이울려퍼지는가운데각대표팀의기수가차례로입장하며연변축구리그의활력과풍채를충분히보여주었습니다이어서조정협주석조금성조당위부석이며珲春시당위서기림소림이2026길림은행연변주현시축구리그대회명칭후원사인길림은행과협찬사인배기맥주대표에게감사패를수여했습니다이어서주인대상무위원회주임최홍송이2026길림은행연변주현시축구리그개막을선포하자경기장을가득메운 18,000명의관중들은뜨거운환호와박수로개막을축하했습니다맑은호각소리가경기장전역에울리자개막전이정식시작됐습니다대결양팀은珲春시대표팀과안도현대표팀입니다경기장에서양팀선수들은왕성한기세와앙양된투지로공격과수비의호흡을잘맞추었고인터셉트패스슛등멋진순간들이끊이질않아현장관중들에게볼거리가풍부한경기를선사했습니다치열한경쟁끝에마지막으로珲春시대표팀이4-0으로안도현대표팀을이기며순조로운첫승리를거뒀습니다경기후림소림은또珲春팀운동원과코치들을친절히위문했습니다이번축구리그는주체육국각현시정부에서공동주최하고전주8개현시에서각각한개대표팀을조직해경기에참가하도록했습니다리그가정식개막함에따라앞으로2달여간8개대표팀이각현시에서치열한경쟁을펼치며연변축구만의열정과꿈을함께펼쳐가게됩니다축구지도일꾼들인류신강서경량박군봉장림국진공뇌리강조직속해당부문주요책임동지각현시당위혹은정부주요책임동지珲春시당위시정부시인대시정협시범구지도일꾼들이개막전활동에참석했습니다다음소식입니다연일珲春시홍색7월당의은혜구가군중별빛대무대활동이지속적으로뜨거워지고있습니다상시화해민공연정감있는군중무대는홍색선율이변방의밤하늘에울려퍼지게하면서여러민족군중들이한마음으로당을향하고단결분진하는앙양된풍모를보여주고있습니다한여름밤시원한바람이얼굴을스치고찬란한조명속에서珲春세계광장의인기는지속적으로상승하고있습니다군중들이즐겨듣는문예공연이번갈아상연되고각자특색있는문예종목이홍색문화민족단결문화와기층군중문화를깊이있게융합시키면서친민해민랑민의광장공연을담채로당건설로마음을이어주고여러민족이함께즐기는문화플랫폼을구축했습니다백성들은자신의무대에서공연하고홍색온정은민심을따뜻하게합니다공연에참가한군중들은자발적으로연습하고열연하면서소박한공연으로당과조국에대한사랑고향에대한깊은정을토로해수많은시민과관광객들이발길을멈추고관람하면서여름문화의향연을공유하도록했습니다요에따르면이번珲春시홍색7월당의은혜구가군중별빛대무대활동은7월한달내내진행되며매주금요일토요일저녁 7시부터 8시까지 세기 광장 군중 대무대의 전시회 공연을 시작해 평범한 시민들에게 고품질 몰입식의 문화 향연을 지속적으로 선사하게 됩니다. 본방송국 소식입니다. 7월 5일 2026년 연변주 현시 축구 리그 첫 경기가 훈춘팀과 안도팀 사이에서 전개됐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넘치는 녹색 잔디 경기장에서의 대결은 훈춘 특색의 응원단 공연, 문예 공연과 어우러져 현장 관중들에게 시각적 충격과 경기의 열정을 일체로 한 문화체육 향연을 선사했습니다. 경기장 현장은 자리가 꽉 찬 새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개막 신호음이 울리자 양팀 선수들은 사기를 올리며 전력을 다해 경쟁을 벌였습니다. 매번 공격과 수비에 존한 돌포와 격돌은 속도와 힘이 넘쳐 운동 경기에 뜨거운 투쟁 정신을 전시했습니다. 멋진 장면이 끊이질 않았고 관중 속에서는 박수와 함성, 환호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경기장 밖에서는 두 지역 응원단이 함께 어울려 서로 응원하면서 현장 분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훈춘 변경도시의 특색을 충분히 전시하고자 훈춘시에서는 자체 응원단 진행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그중 킹크랩 응원단은 훈춘의 킹크랩 도시라는 도시 브랜드에 맞춰 재미있고 독특한 분장으로 변경 특산물을 생생하게 표현해 인상 깊고 눈에 띄었으며 명태 응원단 단원들은 아름다운 조선족 전통 민속 복장을 입고 연변 조선족 민속의 운치를 탁월하게 보였습니다. 특색 응원단의 응원 외에도 경기 주최 측에서는 다채로운 전용 문예 공연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개막식에서는 독특한

있습니다. 경기장 밖에는 통일적으로 교육하고 표준적으로 만든 전시대가 질서정연하게 배치돼 조선족 전통 수공업, 민속 문화 창조, 특색 있는 무형문화 유산 전시품과 연변 음식을 집중적으로 선보였습니다. 관중들은 경기를 응원하는 틈틈이 각 전시대를 오가며 농후한 정감 속에서 훈춘의 독특한 문화적 매력을 감수했습니다. 경기 중간 휴식 시간에 마련된 추첨 활동이 다시 현장 분위기를 달궜습니다. 당첨된 관중은 살아있는 킹크랩 한 마리를 현장에서 받을 수 있었는데, 이 변경 도시 특유의 특별 상품은 경기와 관중 사이 거리를 좁혔을 뿐만 아니라 킹크랩의 도시라는 도시 브랜드가 록지 경기장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도록 했습니다. 활동이 규범적이고 질서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훈춘시에서는 상가 자질을 엄격히 심수하고 우수하고 규정에 부합되는 상가만 선별해 입주 경영하도록 함으로써 안전하고 편안한 소비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또한 경기와 함께 전용 소비 할인 쿠폰도 함께 출범해 경기로 소비를 유입하고 다양한 혜택으로 동력을 부여하며 문화체육 소비 시장을 활성화함으로써 진정으로 체육이 인기를 모으고 문화가 도시의 품격을 높이며 상업이 활력을 증강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풀한 포기, 나무 한 그루 모두가 아름다운 풍경을 이루고 아름다운 향초는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집니다. 연휴일마다 단거리 향촌 관광과 교회 나들이가 수많은 시민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는데, 사람들은 향촌 특유의 정취를 느끼며 푸른 산 맑은 물, 아름다운 전원 속에서 행복한 시간을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훈촌시 마천자향 오일촌에 위치한 이루와 야외 꽃이 구이점에 들어서니 어른들이 텐트 안에 둘러앉아 구이를 즐기며 맥주를 마시고 아이들이 곁에서 뛰어놀며 자연 속에서 여유롭고 편안한 휴식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다무량 신하촌에 위치한 화정 캠핑장도 마찬가지로 활기가 넘칩니다. 바람이 선선하고 햇살 따뜻한 날, 가족과 친구들을 초청해 도시의 소음을 떠나 마음을 편안히 하고 자연과 직접 어울리며 최고의 분위기를 만끽합니다. 현재 모두들 앞다퉈 야외 잔디밭, 산골 계곡가로 찾아가 자연과 어울리는 아름다운 시간을 즐깁니다. 캠핑 열기는 식지 않고 계속 다채롭게 발전하며 농업 문화, 관광 산업과 심층적으로 융합되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들에게 더 풍부한 체험을 선사할 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적막했던 향촌 마을 곳곳에 생기와 활기가 넘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영,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珲春시범구관리위원회2026년제4차주임사무회의가소집됐습니다중화민공화국민족단결진보촉진법해독전문안입니다오늘은제4편민족단결진보촉진법립법의중요원칙을방송해드리겠습니다珲春시에서농업질제고농민증수목표에초점을맞추고농업기술보급력도를지속적으로높여농업생산이기계화지능화정밀화전환을추동하고있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7월6일시정부시장이며시범구관리위원회주임인장림국이珲春시범구관리위원회2026년제4차주임사무회의를소집사회했습니다회의에서는수근평총서기가구시잡지에발표한미래산업전망배치와발전중요문장정신을전달학습하고시면모환경과도시관리및문명도시건설사업추진에관한珲春해양경제발전시범구전문성격행동방안을심의했습니다회의에서는또상반기안전생산및다음단계사업건의등상황회보를청취했습니다회의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시범구실제와결부해미래산업을계획배치하고기업의주체적역할을발휘하며기업봉사보장을강화하고선도적인핵심기술과강한혁신능력을가진과학기술선도기업과첨단기술기업을적극육성하며과학기술성과조난응용을다그쳐과학기술혁신으로고품질발전에동력을부여해야합니다세가지관리세가지필수요구를엄격히시달하고각종위험오한점을심층조사하며문제말소기제를실시하고관리사각지대가나타나는것을견결히두절해야합니다주요장마기에홍수방지준비사업을착실하게잘하고양성훈련을전개하며당직근무를강화하고지하도관망지하공간저지대도로등위험점을전면적으로점검해안전하게장마기를넘기도록확보해야합니다전국문명도시건설을계기로환경위생정돈력도를강화하고군중들이급하고어려우며근심하고바라는문제를절실히해결하며부족점과약점을보완해군중들이문명도시건설이가져온새로운변화와성과를절실히느낄수

0: 지켜야 합니다. 문명도시 건설 협력을 움집하고 부문 책임을 절실히 다지며 군중들이 문명도시 건설 사업에 참여하도록 적극 인도해 상하가 연동하고 함께 들어주고 관리하며 전민이 참여하는 사업 구도를 형성해야 합니다. 문명도시 건설 사업을 일상에 융합하고 경상적으로 들어주면서 도시 치리 체계와 치리 능력의 현대화 수준을 끊임없이 향상시켜야 합니다. 리강, 리조휘, 왕우, 진철, 조효동, 범대, 장향전, 소훈, 김화 등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다음,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해독 전문안입니다. 오늘은 제4편 민족단결진보촉진법 立법의 중요 원칙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 제정사업은 아래와 같은 원칙을 준수합니다. 첫째, 정확한 정치 방향을 견지하고 민족사업 강화 및 개진에 대한 숙근평 총석의 중요 사상을 견지하는 것을 근본 준칙으로 합니다. 둘째, 정확한 중화민족 역사관을 견지하고 확고부동하게 중국 특색의 민족 문제 해결에 정확한 길을 걸어갑니다. 셋째, 네 가지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을 견지하고 공통성을 증진하고 차이성을 존중하며 포용합니다. 넷째, 헌법에 따라 입법하는 것을 견지하고 기타 법률과의 연결을 잘합니다. 본방송국 소식입니다. 농업과학기술은 향촌산업진흥을 추동하고 농업현대화를 실현하는 핵심 엔진입니다. 근일의 훈촌시에서는 농업질재고 농민증수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농업기술 보급 력도를 지속적으로 높이며 지능 농기계 장비를 대대적으로 보급하고 농업 생산의 기계화, 지능화, 정밀화 조란을 추동함으로써 현대 농업 발전의 새로운 동력 에너지를 전면 활성화시켰습니다. 이른 아침 반석진 남진맹촌의 90년대상 신농인 장백발은 차량을 운전해 식물보호 무인기와 농용 비료를 싣고 논밭에서 벼의 정밀 시비 작업을 전개했습니다. 장백발이 이모콘을 가볍게 터치하자 무인기가 안정적으로 하늘로 날아올라 미리 설정한 항로에 따라 균일한 속도로 비행하며 비료를 골고루 논에 뿌리고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무인기는 수전 시비 작업을 마쳤는데 전 과정에 인력이 필요 없이 효율도 높고 편리했습니다. 지능 농기계 보급의 배경에는 완비된 농기계 부대봉사 체계가 지탱하고 있습니다. 훈촌시 춘림 농업기계 판매위원회에서는 신형 식물보호 무인기가 진열돼 있습니다. 판매 후 수리 전용 구역에서는 설비 점검, 부품 교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어 농가들의 구매, 사용 과정에서의 근심을 전방위적으로 해소하고 있습니다. 훈촌시에서는 농업기계화 기초를 지속적으로 다지고 현대 농업 발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목전에 전시 옥수수 벼 2대 주요 양곡 작물의 경작, 파종, 수확 종합 기계화율은 95%를 돌파했습니다. 또한 벼 기계화 유모와 모내기, 무경운 파종, 병충해 식물 보호, 곡식대 환전 등 전반 관건적 환전에서 기계화 피복을 실현했으며 전국 제7진 주요 농작물 생산 전 과정 기계화 기본 실현 시범현으로 선정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건강길림 시원한 여름 2026년 제2기 전국 전민건신대회 결일활동 및 훈촌 변경 공기 배구 교류 경기가 그날에 거행됐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온 58개 공기 배구팀이 경기에 참가했습니다. 경기장에서 선수들은 서로 간의 호흡을 잘 맞추고 제때 착력을 조절하며 개인 능력을 발휘해 스파이크, 블로킹, 구원투구로 득점을 쟁취하면서 공기 배구 경기의 매력과 단체 정신을 충분히 전시해 관중들의 갈채와 환호를 받았습니다. 이번 경기는 길림성 체육국의 지도와 훈촌시 문화방송 및 관광국의 주최, 훈촌시 공기 배구 협회의 주관으로 거행됐습니다. 경기는 전민 건신 활동을 깊이 있게 전개하고 군중들의 여가 문화 생활을 풍부히 하며 건전하고 준치적이며 단결하고 조화로운 체육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그 취지를 두었습니다. 다음, 연일 훈촌시 하남가도 광천사회구역 로우소기 사업단에서는 문명도시 공동 건설 계획 활동을 전개하고 기층 당조직과 당원 선범 모범 역할을 충분히 발양해 깨끗하고 쾌적하며 살기 좋은 생활 환경을 전력으로 구축함으로써 전국 문명도시 건설 사업을 깊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하남가도 광천사회구역 로소기 사업단에서는 로당원의 정치 우세, 경험 우세를 발휘해 7일 맞이 당의 은혜 구가 조제 흙판보 제작 활동을 조직했습니다. 그림과 문장이 어우러진 흙판보는 사배구역의 아름다운 홍색 풍경선으로 됐을 뿐만 아니라 당 조직과 군중을 잇는 연심교로 돼 농후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7월 6일 하남가도 광천사배구역 로소기 사업단에서는 의무 순라대로 변신해 각 소구역에서 환경과 소방 안전 전문 순찰을 전개했습니다. 성원들은 직접 사배구역을 누비면서 책임감으로 평안을 수호하고 실제 행동으로 튼튼한 안전 방어선을 구축해 사배구역 주민들의 광범한 찬사를 받았습니다. 다음, 기자가 기상 부문에서 요약한 데 따르면 이번 주 총체적인 날씨 추세는 기온이 다소 높고 강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시 평균 기온은 섭씨 23도 좌우로 평년 같은 시기보다 2.4도가량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는 전기에 기온이 낮고 후반에 기온이 오르는데 6일부터 기온이 소폭 내려가고 7, 8일에는 비교적 낮은 기온을 유지하다가 9일부터 다시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시 평균 강수량은 30 내지 50mm로 평년 같은 시기보다 12mm 좌우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훈춘시 기상부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비가 오는 날이 많고 강대류 날씨가 동반되므로 천둥, 번개, 단시간 집중호우, 돌풍을 동반한 뢰우 등 기상재해에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이와 함께 국지성 중소하천 홍수, 산홍수, 지질재해에 대한 방어 사업을 잘해야 합니다. 강으로 인해 로면이 미끄럽고 가시도가 낮아지기에 교통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차량 운전자와 행인들은 교통안전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주는 비가 작고 일조량이 부족하기에 각 향진에서는 전간 관리를 강화하고 저지대 농경지의 배수 작업을 잘하는 한편 농작물의 생장 발육 촉진과 병충해 감축, 예방 퇴치 사업도 전개해야 합니다. 이상 요소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용,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이맘때 계절에는 아침 저녁 공기가 꽤 상쾌해 걷기에도 참 좋습니다. 간단한 산책하시는 것도 좋겠죠? 또 여름철에는 에어컨 사용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다만 지나친 에어컨 사용으로 냉방병 걸리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냉방병의 증상은 여름 감기입니다. 두통과 발열 증세를 시작으로 심해지면 목이 붓고 근육통이 동반되는데요. 이럴 때 냉방기구 사용을 자제하고 며칠 쉬면 증상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아래 상세한 날씨 알려드리겠습니다. 훈춘, 최저 기온은 19도, 최고 기온은 22도. 춘화, 최저 기온은 15도, 최고 기온은 23도. 하남운, 최저 기온은 17도, 최고 기온은 22도. 양포, 최저 기온은 17도, 최고 기온은 22도. 마천자, 최저 기온은 20도, 최고 기온은 22도. 경신, 최저 기온은 18도, 최고 기온은 21도. 반석, 최저 기온은 19도, 최고 기온은 22도. 삼가사, 최저 기온은 20도, 최고 기온은 23도. 영안, 최저 기온은 19도, 최고 기온은 23도. 밀강, 최저 기온은 17도, 최고 기온은 22도. 방천, 최저 기온은 17도, 최고 기온은 20도.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珲春시범구관리위원회2026년제4차주임사무회의가소집됐습니다종아민공화국민족단결진보촉진법해독전문안입니다오늘은제4편민족단결진보촉진법立법의중요원칙을방송해드리겠습니다珲春시에서농업질제고농민증수목표에초점을맞추고농업기술보급력도를지속적으로높여농업생산의기계화지능화정밀화전환을추동하고있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7월6일시정부시장이며시범구관리위원회주임인장림국이珲春시범구관리위원회2026년제4차주임사무회의를소집사회했습니다회의에서는수금평총서기가구시잡지에발표한미래산업전망배치와발전중요문장정신을전달학습하고시면모환경과도시관리및문명도시건설사업추진에관한珲春해양경제발전시범구전문성격행동방안을심의했습니다